마마마 어쓰라니 우이 어쓰라니 아야메사 어자 이나미 어덜로 아야메사 어자 우이 어쓰라니 아유미라 메세 우이 어쓰라니 제세리 아마프 우이 어쓰라니 왜냐 왜냐니 바타테비카 바페리와 후이엔 워보우이 누워시세우니 베리에이 헤 우이 어쓰라니

어츠 사라 아어와라 Come on, come on, come on. I will sing it again. 몬시라 네네 오 어츠 sing it, sing it, sing it on the way.